2030년까지 매립지로 가는 쓰레기를 제로로 만드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활용, 태비화, 재사용, 그리고 자재 용도 변경을 의미합니다. 플래넷 FM이 전하는 또 하나의 제로 웨이스트 딜입니다. 구매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세요. 혹시 내게 필요한 물건을 중고로 구할 수 있는지 찾아보세요. 식단 계획을 세우고 반드시 쇼핑 목록에 맞춰 구매하세요. 가장 중요한 조언은 피하기, 줄이기, 수리하기, 재사용하기, 재활용하기입니다. 이 순서를 꼭 기억해주세요. 항상 기억해주세요. 아주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2024년에는 총 14만 7천 톤의 쓰레기가 매립장으로 가는 것을 막아냈습니다. 모든 정보를 wastenothing.co.nz에서 확인하세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1: 한국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강론입니다.
2: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정부교구 최성호 세례자 요한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들으신 것처럼 참으로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세상살이에 지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초대를 건네시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오늘 복음에 나오는

0: 무거운 짐은 사실은 율법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은 율법의 세부 규정들을 만드는 일에 열중하면서 정작 그 규정을 지켜야 하는, 어떻게 보면 일상을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어려움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이 보시기에 일상 안에서 그 율법의 세부 규정들을 수행해야 하는 그 보통 사람들의 힘겨움이 너무나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좀 예수님의 해결책은 의외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짐을 아예 없애주시겠다고 하셨으면 좋을 텐데 짐을 아예 없애주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단순히 짐을 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에 밀착시키라고 하십니다. 안 그래도 무거워 죽겠는데 예수님의 멍에까지 하나 더 얹으라니까 그게 정말 안식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려면 당시 이스라엘의 이 멍에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시대 이스라엘의 멍에는 보통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매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두 마리의 소가 하나의 멍에 묶여있는 구조를 생각하면서 오늘 복음 말씀에 멍에를 매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해 보면 너 혼자 힘들게 멍에를 끌지 말고 이제 나하고 한 팀이 되어서 같이 끌고 가자 이렇게 제안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힘센 어미 소가 옆에서 함께 끌어주면 어린 소의 어깨가 가벼워지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무게중심을 당신 쪽으로 옮겨주시겠다는 약속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등에 짐을 하나 이상씩 지고 삽니다. 누군가에게는 생계를 위한 치열한 노동이, 누군가에게는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가, 또 누군가에게는 남모르는 질병이나 죄책감이 그 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짐을 내려놓기 위해 여행을 떠나거나 휴식을 취해보지만 좀처럼 그 무게가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짐이 무거워서라기보다 나 혼자 이 짐을 지고 있다는 고립감 때문일 때도 많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정하게 초대하시는 겁니다.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온유하고 겸손한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와 발을 맞춰 걸어가고 있다. 우리도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그 곁에 조용히 다가가서 함께 그 짐을 나누어 진다면 그가 진 짐도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믿음이 약한 형제와 함께 멍에를 메고 동행하면서 배려해 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께 우리의 짐을 솔직하게 보여드리도록 합시다. 주님, 저 혼자서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당신의 멍에 아래 제 어깨를 집어넣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과 함께 걷는 법을 배울 때 신기하게도 우리를 짓누르던 짐은 우리가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축복의 도구로 변할지도 모릅니다. 정녕 주님의 멍에는 편하고 그분의 짐은 가볍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1: 유흥교리 조용관 신부입니다. 십계명의 제5계명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느님께 속한 것이므로 살인을 한다는 것은 하느님을 향한 도전임을 의미합니다. 이 살인 금지는 전쟁에서의 살인 행위를 포함하지만 정당 방위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특히 문제가 되는 살인 행위는 낙태 수술입니다. 불행하게도 1년에 수백만의 생명이 소리 없이 자궁 안에서 살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큰 죄책감 없이 이런 살인 행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낙태 행위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제5계명을 어기는 죄입니다. 나아가 이 계명은 인간의 존엄성과 창조주인 하느님께 대한 존경에서 크게 어긋나기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과 고의적인 안락사까지도 금지합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나를 사랑하게 하는 이야기. 네, 나를 사랑하게 하는 이야기. 오늘은 열림원에서 펴낸 박완서 작가의 책 옳고도 아름다운 당신에서 빈 무덤 부분 발췌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발견한 건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이 제일 먼저 무덤에 갔기 때문이죠. 하지만 무덤에서 곧장 예수님의 부활을 본 건 아닙니다. 여인들이 부활보다 먼저 확인한 건 빈 무덤이었습니다. 시신이 없는 빈 무덤은 공허의 극치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상징적입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있지 않다는 장엄하고도 충격적인 표시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던 이들에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은 너무나 믿어지지 않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절망한 사람들은 그만 살맛을 잃고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루카복음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 이야기를 읽을 때 거기 언급돼 있지 않은 쓸쓸하고 침통한 분위기까지 땅거미가 지는 황량한 시골 풍경과 함께 떠올릴 수 있는 것도 그런 까닭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군중들이 이런 메울 수 없는 상실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만약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지 않고 육신이나 육신에 관한 흔적을 남겨놓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부질없는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몇백 년 후에 비롯된 일이긴 합니다만 생전에 공경하던 성인이나 순교자의 유해를 나눠 갖고 숭배함으로써 그 성인의 특별한 가호나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서구의 극성스런 성인 유해 숭배로 미루어 짐작컨대 예수님의 무덤도 만일 비어있지 않았더라면 뭔가를 서로 차지하려고 어떤 다툼도 불사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흔적도 없이 무덤을 비우셨습니다. 인종을 초월해 모든 민족 가운데 살아계시기 위해 시간을 초월해 세상 종말까지 계시기 위해선 그럴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가 그분이 제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그분의 현존을 느끼는 건 우리가 사는 보람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타락한 세상에서 그분의 현존을 느낀다는 건 고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종 그분을 부정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지만 그분을 부정하고 나면 이 세상의 무의미성과 사람이 버러지처럼 비천해지는데 그만 소스라치고 맙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곡은 김영동 작곡의 귀소를, 소금의 김영동, 가야금의 이주은, 기타의 성익규의 연주로 들으시면서 오늘 순서를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TWA 비즈니스 젤프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보이스 오브 엔젤 이즈웰닷컴 JM필로우 국제공중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오클랜드의 주택시장은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웰링턴은 그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뉴질랜드 부동산협회는 보합세, 즉 안정세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란이 미국과의 종전 합의를 더 이상 지킬 이유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를 둘러싸고 실수요자 보호와 금융안정 사이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1: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3: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필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4: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3: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4: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3: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1919.
4: JM필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0: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연중 제15주일 복음을 묵상하며 희망과 신뢰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교황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 하느님의 사랑은 계산하거나 조건을 따지지 않는 사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 씨앗이 길가나 돌밭, 가시덤불은 물론 좋은 땅에도 뿌려지듯이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든 모두에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교황은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산란하고 삶의 걱정에 지쳐 있을지라도 하느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선한 열매를 맺을 가능성을 믿으며 언제나 아낌없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하느님은 우리가 완전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먼저 다가와 희망을 심어주시는 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신뢰와 자비가 우리를 더 좋은 삶으로 이끌고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힘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오클랜드의 주택시장은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웰링턴은 그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뉴질랜드 부동산협회는 현재 시장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은 보합세, 즉 안정세라고 밝혔습니다. 협회에 따르면 6월 전국 주택 중위 매매 가격은 77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 상승했지만 전월 대비로는 1.3% 하락했습니다. 6월 거래된 주택은 5,996채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감소, 전월보다 11% 감소했습니다. 또한 판매되는 주택 유형에 따른 중위 가격 변동을 보정하는 주택 가격 지수는 0.8% 하락했습니다. 뉴질랜드 부동산협회 최고 경영자 리지 라이리는 현재 시장이 안정된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라이리는 1992년 이후 6월 기준 35번의 거래 실적 가운데 올해 6월은 거래량 순위로 23번째라며 여러 곳에서 시장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며 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이고 경제적 요인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시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부동산협회 최고 경영자 리지 라이리는 남섬 주택시장이 여전히 북섬보다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웰링턴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웰링턴의 주택가격 지수는 한 달 동안 1.4% 하락, 전년 대비 4.5% 하락했으며 시장 정점과 비교하면 아직도 약 30% 낮은 수준입니다. 오클랜드의 주택가격 지수는 전년 대비 3% 하락했습니다. 라이리는 오클랜드의 거래량이 지난해보다 5.6% 감소한 것은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오클랜드의 거래량은 전월 대비로도 13.3% 감소했습니다. 반면 크라이스트처치 시장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캔터베리 지역의 주택가격은 한 달 동안 0.6% 상승, 전년 대비 4.1% 상승했습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 재고는 조사 대상 15개 지역 가운데 13개 지역에서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특히 오클랜드와 웰링턴은 29개월 연속 전년 대비 매물 재고가 증가했습니다. 경제분석기관 인포매트릭스는 계절 조정을 적용할 경우 5월 대비 주택 거래량이 1.7%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석 이코노미스트 가레스 키어너는 이번 수치가 2022년 이후 처음으로 주택 거래량이 4개월 연속 감소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ANZ은행은 역시 금리 상승과 선거를 둘러싼 불확실성 그리고 중동 분쟁으로 인해 올해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1: 영어를 잘하면 당신의 삶이 쉬워질 것입니다. 다이나스픽에서는 뉴질랜드 국가인증 풀타임 영어 수료 프로그램들을 오클랜드의 5개 캠퍼스에서 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영어 수준에 따라 초급부터 고급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말하기부터 듣기,

0: 읽기 및 쓰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당 학교 수업 12시간에서 15시간, 온라인 학습 20시간에서 22시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코스가 완료되면 뉴질랜드 교육평가기관 NZQ에서 발행하는 영어과정 수료증이 수여되며 모든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난민들은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courses@dynaspeak.ac.nz 또는 전화 0800-355-344로 연락주십시오. DynaSpeak.
0: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최신 RNZ 리들 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당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상향하는 방향에 대해 유권자들을 설득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유권자가 수급 연령 인상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국민당이 추진하는 키위세이버의 의무가입 정책에는 압도적인 지지가 나타났지만 이를 연금 수급 연령 인상과 함께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지가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당의 재무담당 대변인 니콜라 윌리스는 올해 예산안 발표 당시 연금 개혁 논의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윌리스는 재무부의 전망을 인용하며 연금 지출이 2030년까지 연간 3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윌리스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하는 정당은 결국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58%는 연금 수급 연령을 현재 65세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67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응답은 35.3%,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8%였습니다. 연금 수급 연령 인상에 대한 반대는 대부분의 정당 지지층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외적으로 액트당과 오퍼튜니티당 지지자들만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많았으며 국민당 지지층은 의견이 거의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47.8%는 연령 인상에 찬성, 48.2%는 반대했습니다. 반면 노동당과 녹색당 지지층은 가장 강한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노동당 지지층 가운데 25%만이 연령 인상에 찬성했으며 녹색당 지지층에서는 19%만 찬성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오랫동안 연금 수급 연령 인상에 반대해온 뉴질랜드 제1당 지지자 가운데도 3분의 1은 연령 인상을 지지했습니다. 또한 마오리의 평균 기대 수명이 낮다는 이유로 마오리 연금 수급 연령을 오히려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온 테파티 마오리 지지자 가운데 44.6%가 연령 인상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당과 액트는 과거 선거에서는 모두 수급 연령을 67세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반면 노동당, 녹색당, 뉴질랜드 제일당은 모두 현재의 65세 유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연금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소득이나 자산 수준에 따라 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에는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정부가 고소득 또는 고액 자산을 보유한 은퇴자에게는 연금을 줄이거나 지급하지 않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질문에 46.6%는 찬성, 40.7%는 반대, 12.7%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유권자들은 국민당이 추진하는 2028년 7월부터 모든 근로자의 키위세이버 의무가입 정책에는 매우 높은 지지를 보냈습니다. 70.4%가 찬성, 20.2%가 반대했습니다. 가장 낮은 지지를 보인 집단은 녹색당 지지층이었지만 이들 역시 51.8%가 찬성해 절반을 넘었습니다. 국민당은 지난 6월 연례 당대회에서 이 정책을 발표하면서 신생

엄마에게 1,500달러의 키위세이버 초기 지원금 지급, 육아휴직기간 정부 기여금 지급 등의 내용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이 정책은 뉴질랜드 제일당의 정책과도 유사합니다. 뉴질랜드 제일당은 출생과 동시에 키위세이버 자동가입, 뉴질랜드 시민에게만 1,000달러 지원금 지급, 전체 노동인구 의무 가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압도적인 지지는 역시 연금 수급 연령을 67세로 올리는 정책과 함께 제시될 경우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키위세이버를 의무 가입으로 전환하고 동시에 연금 수급 연령도 67세로 올리는 패키지 정책에 대한 질문에는 52%가 반대, 37.6%가 찬성했습니다. 이 통합 정책에 가장 높은 지지를 보인 집단은 국민당 지지자, 액트 지지자, 오퍼튜니티당 지지자였으며 이들 가운데에는 절반 이상이 찬성했습니다. 반면 노동당, 녹색당, 뉴질랜드 제일당, 티파티 마오리 지지층에서는 모두 과반수가 이 정책 패키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연료 위기가 다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한 대중의 반응이 미온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RNZ의 최신 연료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뉴질랜드 국민들은 최근 발생한 연료 공급 불안정 사태와 가격 상승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임시 방편적인 정책이나 장기적인 에너지 전략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못하거나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설문 응답자들은 정유시설 폐쇄 이후 반복되는 수입 연료 의존성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가 국가 전략 지원인 연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야당 역시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가계와 물가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민생경제의 핵심인 연료 공급망 안정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정부의 정책적 실효성 사이에 큰 괴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년간의 유입 대비 끝에 뉴질랜드에서 고병원성 H5N1 조류 독감 바이러스의 첫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관계자들은 이 바이러스가 야생 바다새 한 마리를 넘어 확산되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으나 추가 감염 여부를 주시하는 동안 아프거나 폐사한 새를 발견할 경우 신고해 줄 것을 대중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웰링턴의 패톤의 해변에서 발견된 갈색 도둑 갈매기에서 검출됐으며 이는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및 남극 대륙의 조류 집단에 확산된 이후 뉴질랜드에서 H5N1 군주가 처음으로 확인된 사례입니다. 앤드류 호가드 생물보안부 장관은 이번 바이러스 검출이 바다새 한 마리에 국한되었으며 뉴질랜드 내 야생 조류 간 전염이나 가금 유로의 전염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새는 7월 10일에 발견됐습니다. 뚜렷한 질병의 징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와 달리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시민들이 목격한 후 발견됐으며 이후 H5N1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이란이 미국과의 종전 합의를 더 이상 지킬 이유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며 중동 정세의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란 종전 협상 대표인 모하마드 바게르 칼리파프 의회 회장은 미국이 먼저 합의를 위반해 이란이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했다며 이란 역시 합의를 계속 준수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미국의 목적이 단순한 군사 압박이 아니라 이란 체제 전복과 국가 분열에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과 통제는 이란의 주권 사항이라며 필요할 경우 관련 조치를 계속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의 상당 부분이 지나가는 전략적 요충지로 이란의 이번 발언은 국제 에너지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발표는 이란의 정치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즉각적인 해협 봉쇄나 군사 행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이란의 후속 대응에 따라 중동 지역의 긴장 수위와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해군력 강화를 위한 조선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 기업과의 협력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베니아주에서 열린 국방혁신 서밋에서 미국 해군의 전력 증강을 위해 한국을 비롯한 해외 기업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부 선박은 미국 밖에서 건조된 선박을 구매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지난달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국 군함 10척을 신속하게 건조할 수 있는지 문의했던 것과 맞물려 한미조선협력이 본격화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현재 미국은 해군 함정의 해외 건조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와 조선업계는 행정적 예외가 허용될 경우 국내 조선사들이 미 해군 함정 건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이미 대미 투자 계획 가운데 1,500억 달러를 조선협력에 투입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달 말 워싱턴에는 한미조선협력센터도 문을 열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해군력 강화 정책이 한국 조선산업의 새로운 기회가 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를 둘러싸고 실수요자 보호와 금융안정 사이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생활안정자금대출과 조건부 전세대출도 강화하는 등 대출 규제를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과 청년층,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용자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건설업계와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주비 대출이 막히면서 정비 사업이 지연돼 주택 공급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청년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금융당국은 과도한 대출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가계 부채를 확대해 금융 시스템의 위험을 키울 수 있다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고가주택 구입자나 재건축 조합원에게 과도한 금융 혜택이 집중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실수요자 보호와 금융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보완 대책의 범위와 속도가 부동산 시장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유

0: 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터프, 인터레스트.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71원 97전, 한국에서 보낼 때 880원 68전, 한국에서 받을 때 863원 26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늦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지나가겠고 저녁부터도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오클랜드 금요일인 내일은 아침부터 구름이 점차 걷히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바람은 남서풍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 아나운서 김춘선이었습니다.
1: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2: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0: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 스픽, TWOA 비즈니스, 에드킹덤 컬리지 다네무라, 전망 좋은 창, 보이스 오브 엔젤 이즈웰닷컴, JMP로 국제공중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KCR 게시판입니다. 디지털 투기에도 안내입니다. 오클랜드 시의회 온라인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무료 설명회에 참여하십시오. 마이 오클랜드 로그인 방법, 이용 가능한 다양한 서비스, 그리고 플랫폼을 자신 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가능하면 휴대폰이나 노트북과 같은 개인 기기를 지참해 주십시오. 공용 컴퓨터는 제한적으로 제공됩니다. 7월 17일 금요일, 8일, 22일, 29일 수요일 와이타켈의 센츄럴 라이브러리에서 있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 안내입니다. 5세 이상 어린이를 위한 무료 재미있고 교육적인 방과 후 프로그램입니다. 공예, 미술 및 ATEM 활동을 제공합니다. 사전 등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STEM 활동, 즉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은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만들기, 코딩, 과학 실험을 결합한 활동입니다. 간단한 가정용품 제작부터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는 복잡한 공학 과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7월 20일 월요일 오후 3시 15분부터 4시까지 아본데일 라이브러리에서 있습니다.

CR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